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.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.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꽁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

용왕님 목구녕에든 우밀까지 할커냥완. 잡녀가 물났어렁 죽나 욕심에 죽주. 욕심이 잡녀 잡는다게 욕심이. 그 할림 할망은 그 몸 좀 어떤건댄. 순병 안 났은다. 댕기망사리가 병든 해녀 밥 줄이는 십실반행 사람 살리라. 무사 아주 강 다 퍼주주 그 다 퍼줍서. 할림 할망 아들이시신지 그 목구녕 불치를 무사 여기다가 해냄서. 내가 거기 매기진 나 목숨 내낭 만날 저 저승길을 들어감수가. 나가 내 새끼 먹이젠 내 순파랑 살

단어들을 꺼내 예쁘게 포장하고 서로의 세상에 건네 모를 리 없잖아 어차피 사랑은 변해 차라리 영원을 믿는 쪽인 마음은 편해 휩쓸렸던 내려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 지을까 과거는 희미하고 미래는